0: 다시 아워준 나야가나.
1: 예. 어버야 어뜨 다시 야가래야마스. 왜요? 열단. 일단 와서 다시 oynama hakkı diğer arkadaşına geçer.